0: 빵짱 예리촌.
1: 국내 도시리카도 살림 사파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건강 및 서브라이
0: 빵짱 예리촌.
1: 무덤 필리언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의 석가루워커
0: 빵짱 예리촌.
1: 바라사 단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촌.
1: 이 mga balaklo na preska kag labas bukas 24 oras.
2: Choy, pabakal, Choy, pain reliever, Choy.
3: Pila ka bilog?
2: Isa lang guro, Choy, ah. Sabon niyo duwa ko, malanasakitan mo.

0: 구글
1: 구글
2: 구글
3: 구글
0: 구글 more.
4: 헨디 코 나 카일랑한 앙 드로가. 다힐 라핫 나만 앙 미나할 코. 시니라 나 앙 툴루얀 앙 부하이 코.
5: 구글 more.

0: 빵짱 예민초월.
1: 때도 쓸까고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미츠블라이
0: 빵짱 예민초월.
1: 뭐다 무필리한 임포르트 밀로칼 건강한 바가이 싹갈로와까
0: 빵짱 예민초월.
1: 바라사 다는 빵 맞춰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갓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민초월.
1: 마이 망가 발라 그루나 프레스카 강일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Choy, babakla ko gani Choy sang Bombay kag ahos Choy kay maluto ko.
3: Ay, sigurado nga manamit na naman ay mga luto na.
2: Kita mo lang, mayo ka pa Choy, wala pa ko gani kaluto. Gambal ka na nga manamit ang akong nilutoon. Ang bana ko, nagakusmod permi sa mga niluto.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room for the first time, take a few seconds to look around. Quietly identify to exits a door, a hallway, or even a window that could be a safe way out during an emergency. In situations like that, every second counts. And if someone seems to be watching you too closely, make brief eye contact. It shows you're aware of your surroundings and it lowers the chance of being targeted.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awareness.

0: 그것.
1: 그것도 뭘.
2: 아라이, 나 운동 아까.
3: 나 운동 가. 부디 가빠 나 운동 나. 아고 가시 힌디 파.
2: 그것도 뭘.
4: 티바 ang saya. More. Sa natatanging all hits, forever.
5: More, ready, set, more.
4: My only radio.